0: the new super plan. Are you are you on it?
1: Ah,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지? 한국 the new super plan.
0: 나는 이 너로 말이야 고소는 다들 super plan. 약간 내가 이거 이거니 가르고. 이것도 plan 아니 연애기. 아니야 그렇게 원래게 내가 보관하는 super plan 시는 내 부인 따라 아고 그리고 내 부인 특기가 파이 따다 아 대부인한테 나 대미니션 대대기 대스매스.
1: 네 그렇게 또 one point 노와 대기가 파이 참다다. 아니 내 부인 대미니션 대대기 대스매스. 시대 무와 대따라 보나 이나는 와비 매워 세워.
0: 아니야 우리야 start the one the one the one the box. 아니 내 대부인 원래 super plan 내가 연하고 아 얘 대기는 수아 아끼고 나 가기다 기나고 얘 이쁘긴 대보. Royal and Kawakiyu, the new super plan.

0: the new super plan. Are you a millionaire?
1: Ah, 아니가 우리가 이거 어머니 하고 the new super plan.
0: 야니 잉, 너로 마이 요거 쓰면 다들 super plan. 약간은 내가 이거 이거 니가 하고. 아이오트 plan 아니 요네르키.
2: 아야레 카르케 에 워레르키. 내가 카포올란데르 super plan 씨 네메부이테 타라 어 레고 네메부이테 기가 파이 타타 어 테부이나 타가데 미니시온 데 테테키 데 스메스.
1: 키 카르케 토 와나 포인트 노와 데 기가 파이 타타 어 네메부포테 미니시 데 테테키 데 스메스. 씨 테무와 데 타라 포나 이나노 와피 메와 세와.
0: 아야레 오리아 스타 토 와나 토 와나 토 와나 데 보크 어 네이테 데 워레키 super plan 네가 예나고 어 예이테 겐수와 아키 코나 카이데 기나고 예이 이부긴 데 보 Royal and Kawakiyu at the new Super Plan.